0: Would you marry me?
1: 주말이 기대되는 금요일 아침 뮤직 라운지에 놀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뮤직 라운지의 유쾌한 남자 이석헌
2: 그리고 상쾌한 여자 김지수입니다.
1: 매주 금요일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
2: 유쾌, 상쾌, 통쾌한 음악과 이야기들로 가득한 뮤직 라운지에 놀러 오세요.
1: 잊지 마세요. 금요일 아침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입니다.
3: 행복한 하루 되세요.
4: ជាកម្មវិធីផ្សាយវិទ្យុខ្មែរនៃសមាគមខ្មែរបរិស័ទវិទ្យុខ្មែរនាំមកជូននូវព័ត៌មានទាន់ហេតុការណ៍ពីកម្ពុជានិងព័ត៌មានសំខាន់សំខាន់ក្នុងប្រទេសញូហ្សេឡង់ការផ្សាយនិងអប់រំក្នុងវិស័យព្រះពុទ្ធសាសនាវិទ្យុខ្មែរផ្សាយជារៀងរាល់ថ្ងៃអាទិត្យពីម៉ោង 2:10 នាទីរសៀលទៅដល់ម៉ោង 3:10 នាទីរសៀលតាមរលកធារកាស 104.6នៃវិទ្យុ Planet FM ឬលោកអ្នកអាចចូលស្ដាប់រាល់ពេល តាមរយៈគេហទំព័រ planetaudio.o.nz/radio ខ្មែរ